뭐가 맞는지를 몰라 뭔가 알듯 모르게는 몰카 내 눈은 이 미소가 너무 가까워 필요한 건 third eye 혼란 속에 나와 survive 그 눈을 잡는 걸까